0: 촬영하러 왔어? 제보 잡았구나.
1: 예. 우리 방금 꽝하물이 잡았습니다. 혹시 여기 근처에서 다른 사는 가무 못 보셨습니까?
0: 아니, 아무것도 못 봤다.
2: 그럼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고라니를 잡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.
0: 그래, 가봐.
1: 가자.
2: 응.

0: 호소서가 들었나?
1: 네, 다른 병이 있다고 해서 상부에서 임시로 추가했습니다. 주로 후방으로 가는 군인을 검문하고 있습니다.
2: 그래, 중방에는 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뭐 조사할 것도 없지.
1: 대위님 말씀 맞습니다.
2: 수고했다.

0: 대위 두 명과 사병 둘이라고? 314 고지 방향으로? 통신기는? 없다고? 그래 알았어. 계속 감시해.
1: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? 너무 수상한데 놈들은 적군 몇 명과 통신기를 남겼다. 통신부 연락해서 대어령과 그 근처에 대한 신화교란 계속하라고 해. 박대회, 애들이 데리고 가서 그 주변 도로를 철저히 보유하고 있다가 324 고지에 그 네 명이 지나가면 소탕이 들어간다. 남은 조군을 반드시 소탕해야 한다. 그 어떤 정보도 새 나가면 안 돼.
2: 네.
1: 아, 그리고 부대원들에게 전에 작전 시 흡표 완전 차게 차지하는 자 모두 사살해.
2: 예, 알겠습니다.

0: 山下全是敌人，咱被围了，出是出不去了，得想办法周旋。大家熬到晚上再说。
1: 不是，我们穿的离卫军的军装怕啥子？
0: 不行，敌人应该是有备而来。我看见他们所有人都换上了特殊的袖标，咱指定是暴露了，得想办法藏。
2: 那时候还没回来，没呢。
0: 行，敌人还得布置一会儿，等他回来立刻走，明白吗？好，将军。산기슭 쪽으로
3: 갈 겁니다. 그곳은 풀이 무성해서 몸을 숨기기 좋을 겁니다. 풀숲을 지나면 바로 숲입니다. 아직까지 그곳에서 적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
4: 지뢰구역은 없는가?
3: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소대장을 불렀습니다. 제일 소대장이 발에다 줄 겁니다. 총 내려! 이 사람들은 작전 수행하러 가는 첩보대다.
5: 네!
3: 예, 가시죠.

0: 대위님, 여기서부턴 지뢰구역입니다. 제 1소대장이 바래다 줄 겁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.
1: 협조 감사드립니다. 돌아오면 꼭 부춘회장님이 도와주셨다고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.
2: 저를 따라오십시오. 여기 작은 막대를 절대 지나가면 안 됩니다.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.
3: 알았어.

0: 부준 대장님, 백 대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. 20분이나 기다리셨습니다.
1: 백 대대장님, 그 네 사람을 전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.
2: 군 첩보대 소속이라고 하면서 전선을 넘어 적군에 잘 파는데 협조해달라고 하더군요.
1: 아무 말도 안 하고 협조해줬습니다.
3: 그래, 잘했어. 오늘 밤과 내일 밤 조심해.
4: 놈들이 324 고지를 공격할 거야. 선부에서 강력 지원해줄 테니 전도 준비 단단히 하고.
1: 네.
3: 주사 시작해. 반드시 해지기 전에 남은 적군과 통신기를 차단해서 없애버려.
5: 예, 알겠습니다.
6: 수색 시작! 수색 시작!

0: 你还有闲心抓鸟子？我等你都等得急死了。我有用，有啥用？靠着吃。行了，敌人应该要开始搜身了。连生，你说的地儿在哪儿？
1: 16교역에서승났습니다. 형 이만 놀아 가보겠습니다.
2: 그래, 고맙다. 회장,
3: 내쉬 이미 끝났어.
2: 다녀. 비례제, 쥐, 짜 이거.
0: 好嘞.
4: 大牛，你轻点，别又给人作死了。啊，好的，科长。哎呦，哎呦，
5: 괜찮아？괜찮아，괜찮아。야，근데소대장님은 왜 아직도 안 돌아오시는 거야？
2: 한번 가봐야 하나？
4: 뭐야?